0: 재미 요 야, 카메라에 꺼내래 담자에
1: Whatever you want 굿잖아에 유바두 달콤 넷랙 시티비세 짭잼 유비유리과
0: 심라팩 홍권 젠마이